RGB 반짝이기 있잖아요. 예, 사랑을 비해 준 건 어떻게 봐요. 멤버겐지 말이요. 나 나만 누가 가네가라고 먼저네요. 예, 뭔가 아두 오늘 새 특별한 마커지 승매 저번에도.